아카마쿵 마와 헤부기 자이바네 아초세 헤부부와 강광가라 고르다케르 투니 키미군바레 아카마세 메수부소보디 모차라 로코이차유차니 파디베타레 아카보소 호바로 헤라오치야스 Дургава, Хурсани, Свеляров.

해주는 걸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걸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